0: 도 대엄마 때이라지 나 번지리 나 다스리 마테아 테파나우 부히 이때 왜 행아랑이 아빠빠 이따야 츠와 다스리 키테케케 오토나 파파 가타히 카파카리테아 이가 하우 케리케리 이가 하우 치니치니 오테아오 ko tahu mā kaka nui he hau no te uru ko tahu mā wake nui he hau no te rāwhiti ko parawera nui he hau no te tonga ko huru nuku ātea he hau no te raki ko te whānau puhi he uri mā tini tini e rere noa nei i ā rā ki te ao māra
1: ngā pautiri au Deira atua ki te ao marama.